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감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류형선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류형선의 음악을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 명상음악 인연,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류형선 작곡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입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해서 개작 초연된 음악인데요. 원래는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기연주회 때에 위촉됐던 음악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천개의 날개를 펴고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세종대왕의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춘다는 뜻의 월인 천강지곡을 생각하면서 이 곡의 작사자 서연호 교수가 노랫말을 지었고 그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인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영선이 2005년에 쓴 작품인데요. 어머니가 몸살로 누워 계셨을 때 어머니와 자신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써야겠다 하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곡자가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인생이 수행된다. 자신의 선택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는가 하면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2년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였고요. 이 음악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두 번째 음반 생활 속의 우리 국악 명상 요가 태교 음반 중에 수록돼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영선의 바다에 대한 상념을 그린 작품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 뭔가 편안하고 넉넉한 기분이 드는 제목인데요. 작곡가 류영선의 첫째 아이, 나무가 있는 언덕이란 뜻의 이름, 수아, 이 첫째 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곡입니다. 작곡가는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첫째 딸이 너른 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아울러 작곡자는 깃털처럼 편안한 쉼, 그 쉼에 대한 갈증에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곡은 피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피리가 포용성 있는 악기라는 점을 이 곡을

국악단의 예술 감독과 전남 도립 국악단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고요. 현재 광양 시립 국악단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꼬치아의 작곡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연을 주제로 하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자와 지휘자, 음반 프로듀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곡가 류영선의 네 곡의 음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 개의 날개를 펴고, 명상음악 인연,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 먼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 오늘 작곡가 류영 가야금산조 골랐는데요. 오늘 전체 곡은 듣지 않고요. 중모리부터 세산조시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슬기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부터 세산조시까지 들으셨는데요. 이슬기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김죽파 명인은 영암 출신이시죠.

그렇지요. 청소나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보면

0: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딸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말이란 꼭 별빛 같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치며 공기 중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처음 말이 지녔던 색을 잃고 전혀 다른 색이 되기도 한다. 천문대에서 일하는 작가 조승현 씨의 고작 개성 같은 걱정입니다.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별빛을 담기도 했지만 아주 잠깐 스쳐간다는 점에서 혜성을 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혜성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어진 시간에도 건네는 말들에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너영나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게 사실 잘 실감은 안 나요. 그런데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주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주 짧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만큼은 묵묵히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야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공동작가 장민영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국악그룹 유율의 즐거움 듣겠습니다.

0: 그리고 황종욱 번역가님은 그 레스토랑의 단골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지나쳐가는 게 아쉬웠는지 로컬 오디세이 책을 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1: 아, 그냥 단골이 아니시네요. 네. 네. 그 작가님을 소개하는 표현은 음식 탐험가인데 뭔가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음식 탐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0: 아, 저는 음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때로는 세계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곤 하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막 찾아서 먹는 일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좀 더 이런 것들이 지나치지 않고 기록되고 좀 재발견됐으면 좋겠다.

0: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단골이신
1: 황종욱
0: 번역가님께서 기획안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희가 네. 이렇게 짧게 짧게 중간중간 어디 기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종합해서 좀 잘 엮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정말 고마운 단골님이십니다. 아, 우리 함께 걷는 길도 혹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중에 그런 단골분이 계시다면

0: 그렇지 않고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백반집 같은 데 가면 늘 굉장히 슬프거든요. 특히 대도시에 사는 분들의 뭐 식탁을 바라보면 1년 내내 같은 재료들이에요. 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계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료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는 이 배추 계절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김치를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계절 음식을 먹으면서 어찌 됐건 간에 사계절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생태계에 굉장히 종다양성이 다양했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0: 도 마찬가지죠.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 네.
0: 것들에 대한 위기가 실제로 있고, 여러분들이 매끼니 그 위기를 막 느끼면서 슬퍼할 필요.
1: 아, 멸치에 대해서는 이제 못 먹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탄이 아니기
0: 맞아요.
1: 때문에 못 먹게 된다 그래도 아, 옛날엔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못 먹게 되는 거구나 요 정도라면 멸치가 식탁에서 살아
0: 여러분들이 매끼니 그 위기를 막 느끼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고, 좀 다양하게 드시면서 이런 거에 좀 대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사실 상어 지느러미는 제가 자주 먹는 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못 먹게 된다 그래도 아, 옛날엔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못 먹게 되는 거구나 요 정도라면 멸치가 식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더이 문제가 이게 이렇게 바로 내 앞까지 와 있구나
0: 그렇죠.
1: 이런 생각하게
0: 뭐
1: 돼요.
0: 말하자면 여러분들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어패류 같은 거 먹는 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1: 있어요.
0: 들었어요.
1: 네네.
0: 굴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혹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안 먹게 되고 도태되고 도태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1: 네. 멸치는 어린이에게 참그 좋은 반찬이었고
0: 맞아요. 계속 먹을
1: 도시락에
0: 수
1: 진짜 좋은
0: 있어야죠.
1: 반찬, 영양가 풍부하고 그런 음식인데 현장에서 느끼신 변화들 있으세요?

0: 안고 간대요. 배출하지 않고. 그래서
1: 네.
0: 굉장히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께 그런 거 많이 드시라. 사실 뭐 건강에도 좋고 바다
1: 네.
0: 건강에도 좋고 지구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1: 진짜 좋네요.
0: 너무 쉽죠?
1: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0: 맞아요.
1: 이 하도 해조류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아요. 보통은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뭐를 배출하지 말아라, 뭐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다 약간, 좀
0: 피곤하죠.
1: 이런 것들인데, 우리 지금 아워 플래닛에서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일 하면서 지구도 살리고, 재미도
0: 그럼요.
1: 있고, 맛도 있고. 그런 거죠.
0: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1: 나도 행복하고.
0: 내가 행복해야 지구도 행복하고, 막 내가.

0: 그리고 책에 보니까 각 식재료마다 지속 가능성 포인트를 짚어주셨거든요.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그런 포인트 몇 가지 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쉬운 게 계절, 로컬, 종다양성,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한 수산, 그리고 뭐 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미식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중에 이 맛있는 때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봄나물 한참 드셨을 거예요.
0: 네.
1: 그런 것들도 봄나물도 하나만 드시지 말고 정말 좀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생산자가 고르게 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는 농부님이 함양에 이제 강호연 농부님이라고 양파를 하시는데
0: 네.
1: 이제 양파 수확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 핵 양파가 나올 때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양파를 쓰지만 정말 맛있는 양파를 드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때를 놓치지 않고 즐겼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이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시설 재배보다는 지금 노지에서 나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먼저 좀 기울여 주시고
0: 네.
1: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내 가까운 로컬에서는 뭐가 있지를 보시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어서
0: 네.
1: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0: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도시와 로컬,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관계들이 정말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과거와의 단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읽는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음식으로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께 그런 연결고리를 음식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그 회복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음식을 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정성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음식을 공산품 대하듯 하는 거라는 거죠.
1: 네.
0: 계란 한 판, 아니면 과일 한 박스, 뭐 양파 한 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0: 에서 이제 달걀을 생산하시는 분이 계세요.
1: 네.
0: 베테민님이라고 대표님이시라고 너무너무너무 선한 분이세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산을 조금 크게 사가지고 펜스를 치고 애들을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달걀이 저는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다 바꿨어요. 이런 닭들이 사는 환경도 너무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고 이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은 닭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1: 네.
0: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안타까웠던 거는 사람들이 이 달걀 한 판의 맛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온 달걀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료를 먹고 똑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풀을 뜯잖아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달걀은 딱 깨서 먹으면 진짜 싱그러워요. 이거는 풀을 좋아하는 닭이 먹은
1: 그렇죠.
0: 나은 달걀이에요. 어떤 달걀은 되게 고수워요.
1: 네.
0: 얘는 벌레를 되게 많이
1: 그렇죠.
0: 좋아하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료를 먹거든요.
1: 네.
0: 하지만 밖에서 자유롭게 자기 입맛대로 골라먹는 게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원래는 자연에서 온 맛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런 닭들이 늙으면 폐계로 이제 뭐 백숙을 해 먹는다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배 대표님은 자기가 그걸 먹으면 애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또 묻어나서 더 응원을 하고 싶고, 지금은 사실 이 달걀 없어서 못판 지경으로 잘 되시지만, 막 코로나 이럴 때는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한테 요즘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급식이 끊긴다거나 이런 일이 되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0: 포인트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웰니스 같은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사실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 순간이 행복한가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 매 순간이 맛있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 모시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풍경이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땐 잘 안 보이다가 조금씩 멀어지고 나면 그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죠. 그 흔한 멸치가 사라질 수 있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언제든

0: 싶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맘때쯤 시골집 마당이나 전통시장에 가면요, 초록색 보석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싱그러운 초여름의 전령사, 청매실인데요. 이맘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매실 꼭지를 툭툭 따고요, 설탕을 가득 채워서 매실청을 담그는 댁들 참 많으시죠? 초록빛 매실이 달콤한 숨을 고르며 사르르 녹아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0일. 뜨거운 여름과 선선한 가을을 묵묵히 버텨내야만 비로소 깊고 진한 향을 내어줍니다. 뭐든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치열했던 하루하루, 단숨에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요, 매실이 달콤하게 익어가듯

고르며 사르르 녹아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0일. 뜨거운 여름과 선선한 가을을 치열했던 하루하루. 단숨에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요. 매실이 달콤하게 익어가듯 두고 싶어지는 토요일 정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오늘 첫 곡으로 발걸음 전해드렸어요. 천향의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여름말에서 싱그러운 초여름의 맛, 매실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매실청을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상처 없는 매실을 고르고 꼭지를 일일이 다 따주는 기다림의 손길이라고 해요. 급한 말

오리소리와 함께 조용히 숨 고르면서 마음을 좀 달콤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실하면 매화꽃이죠. 매화 타령 전해드릴 텐데요. 성슬기 이준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성실기 이준형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매화타령 전해드렸어요. 매실처럼 새콤달콤하고 매화꽃처럼 향기로운 그런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산들의 에세이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스페인 고산 마을 비스타베아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상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새들은 나무 아래에 땅굴을 팝니다. 모두가 자기 몸을 가장 잘 보호해줄 나무를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는 딱총나무가 보호수처럼 서 있지만 작은 새나 토끼에게는 또 다른 나무가 더 안전한 쉼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봄이 되면 나무들은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자라려는 듯 보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는 괜찮은 나무야. 그렇게 자신을 알리며 혹시 기생하는 벌레를 먹어줄 새가 찾아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것처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함께 살아가

정말 평화로워 보인다. 가보고 싶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네요. 특히 밤이 되면 낮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야생의 나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빛나는 밤을 맞이하게 된다는 대목이 참 오래 남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원동력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내 안에

절대가인의 노래로 제주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바람이 머무는 언덕인데요. 이수진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나서 울었었네. 하도 그리 사정하여 한 번만 나 주었더니

0: 2부 첫 곡으로 야단가 전해드렸어요.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였는데요. 한양으로 떠난 몽룡을 기다리며 슬퍼하는 마음과 기약 없는 몽룡을 꾸짖는 이 춘향의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곡 2부 첫 곡으로 듣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 단체인 숨의 데뷔 앨범 공간에서 숨쉬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어지는 곡은 세상이 변하였소 라는 곡인데요.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의 순정과 절개의 가치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를 물어보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춘향이 기다리는 마음, 사랑일까요? 미련일까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은 국악단 흥신소의 노래와 연주로 세상이 변하였어 듣고 옵니다.
1: 춘향아, 한양이 멀다 해도 얼마나 멀겠느냐? 내 너를 하루도 잊지 않고 서둘러 다녀올 터이니 너는 내가 생각나면 저 나무 한 그루 날 삼아 기다리거라. 저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내 꼭 돌아.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펼쳐볼 음반은 우리 국악계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데뷔작입니다. 2010년에 발매된 한국음악 듀오 숨의 1집 정규 앨범 공간에서 숨쉬다 만나볼게요.

둘 듣고 오시죠. 자아를 찾아가는 내면의 여정을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고요. 작곡가 노트에는 이런 글이

공간을 채우는 호흡의 미학. 숨의 작곡으로 거울자 둘 들어보셨는데요.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박지하의 피리와 생황 연주였습니다.

두 연주자의 치열한 호흡이 마치 하나의 경건한 의식처럼 다가온 음악이었어요. 혼 듣고 오셨는데요. 서정민의 철가야금, 박지하의 생황연주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 시간에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숨입니다. 곡 길이가 11분여에 달하는 이번 음반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작인데요. 제목 그대로 숨이라는 행위 자체를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요소로 삼은 작품이에요. 연주자들은 음과 음 사이에 자리 잡은 침묵은 결코 소리 없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숨입니다.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박지하의 피리연주로 소리보다 더 깊은 침묵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전해준 숨, 공연 실황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한국 음악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듀오 숨의 정규 1집, 공간에서 숨쉬는

마음속에 기분 좋은 설렘과 활력을 가득가득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0: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런 류의 맛이 정말 너무 좋고요. 쌉싸름한 맛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고 있으면 입안 가득 향긋한 내음이 가득 돌면서 기분까지 너무 좋아져요. 그 건강한 느낌 드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음식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 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알 출출할 때도 한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빠머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박선주의 여러분의 연주로 천지인 듣겠습니다.

0: 때 녹음된 풍물놀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1: 네.
0: 풍물놀이와 태평소 시나위라는 트랙 후반부에 있는 능객가락을 한 3분 정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1: 네.
0: 연주에는 꽹가리의 남기문, 장구의 장덕화, 징 노종락, 북 박범음 그리고 네, 태평소의 김강복 선생이 함께 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나위 합주단의 풍물놀이 앨범에서 후반부 능객가락 들어보겠습니다.

0: 앨범도
1: 그렇군요.
0: 들어보고 했던 그런 앨범인데요.
1: 네.
0: 앨범 발표가 2000년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녹음은 훨씬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1: 그렇군요.
0: 시절의 젊은 시절의 이 명인들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해요.
1: 진짜 태평소의 압도적인 에너지가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자,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추천해준 태평소의 글로벌 친구들. 자,
0: 네.
1: 1번 후보의 수호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0: 맞습니다.
1: 대표님, 수호나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0: 네, 수호나는 우리 태평소와 구조적으로 아주 가까운 중국의 형제 악기인데요.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이 동양의 겹사 악기 중에서 가장 풍부한 데이터를 학습한 아주 든든한 후보기도 합니다.
1: 네.
0: 악기 끝에 달린 나팔 모양 세부치 동팔랑이라고 하죠. 이 동팔랑이 떨리면서 만들어내는 금속성의 맑고 선명한 고음이 구현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1: 그러니까 태평소 특유의 그 시원한 금속성, 그 고음과 쏙 빼닮은
0: 네,
1: 거겠네요.
0: 맞습니다.
1: 연주하는 음계도 우리 국악과 비슷한가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전통음악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민요처럼 한 옥타브를 오음계로 쪼개서 하는 스케일이 비슷하고

0: 와, 초반에는 얼후가 부드럽게 감정선을 이끌어주다가 나중에 이제 수은아가 딱 등장했는데, 얼후랑 이렇게 수은아의 티키타카랄까요? 주고받고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1: 이두 악기 역할 분담을 확실히 했죠.
0: 네.
1: 맞습니다. 이제 이 악기를 들어봤으니까,
0: 네.
1: 수원아를 들어봤으니까 두 번째 악기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와 중동의 악기 주루나입니다.
0: 오, 주루나 너무 귀여워요. 아까 태평서의 조상격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1: 네, 수원아보다 조금 더 짙은 흙냄새가 좀 나고요. 거친 중동 특유의 원초적인 폭발력을 가진 악기인데요.

0: 태평소랑 너무 비슷해요.
1: 그렇죠.
0: 이게 태평소로 중동 음악을 연주하는 거라고 했으면 네. 다 믿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만큼 비슷했는데 자, 우리 태평소와 비슷한 주루나의 음악 잘 네. 듣고 왔는데요. 대표님 이번에는 쇼움.
1: 맞습니다.
0: 쇼미라는 음색 들어볼 차례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음악 배경을 중세 유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서양 악기 중에서 이 태평소와 가장 닮은 악기 후보군인데요. 쇼미입니다.
0: 쇼미 어쩜 또 이것도 귀여워요. 네. 유럽 악기라면 모두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약간 부드럽고 우아한 소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1: 네.
0: 태평소랑 비슷할까요?
1: 그러니까요. 이 쇼움은 우리가 아는 오보의 네. 조상격인 악기인데요. 이 현대 관악기들처럼 소리가 둥글게 다듬어지고 정제되기 이전의 악기라서 크고 거친 날것의 질감이 살아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평소 못지않게 시원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0: 그러니까 오보에의 조상격인
1: 네.
0: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제되기 전에 자연스러운 매력이 살아있는 중세 악기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럼 이 쇼움은 주로 어떤 분위기의 소리를 내나요?
1: 네,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처럼 뭐 신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뚜렷하게 나오다

0: 꺾으면서 흔들면서 연주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네. 그래서 아주 신비롭고 이국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악기입니다.
1: 그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과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사람을 모으고 또 이렇게 잔치를 여는 그 뜨거운 에너지의 모양새는 전 세계 어디나 통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오늘 들려주실 미즈마르 음원 어떤 곡인가요?
0: 네. 이집트 아스완 지역에서 녹음된 음원인데요. 마흐무드 압델 카림이라는 연주자가 이끄는 미즈마르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보통은 타불이라는 이집트 전통 악기 북도 함께 연주하는데 오늘은 두 대의 미즈마르가 연주하는 음원입니다.
1: 네. 태평소의 글로벌 친구를 찾기 위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이집트의 전통 악기 미즈마르의 음원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있어서 조금 더 여러 음을 내는 그런 악기의 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그럼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봄바르드 연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짠 단짠. 되게 맛의 조화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정말 태평수의 글로벌 친구답게 하나같이 에너지가 너무 칠고 부드러운 게 음식으로 따지면 단짠 단짠. 되게 맛의 조화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정말 태평수의 글로벌 친구답게 하나같이 에너지가 너무 다 강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강렬하죠. 네. 이 중국의 수오나부터 중동의 주루나 마즈마르 유럽의 쇼움 그리고 프랑스의 봄바르드까지 태평소의 역할을 대신할 든든한 친구들을 여럿 만나봤습니다.
1: 진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요. 국악기 태평소의 진정한 매력과 또 그 도플갱어를 확인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대표님 다음 주에는 진짜 본격적인 실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오늘 탐색한 이 다섯 가지

고소한 육회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과 밥을 함께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야르 해주셨어요. 육회 빈밥 좋아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매콤한 양념에 고소한 육회, 아삭한 채소까지 한 그릇에 이게 몽땅 다 들어있잖아요. 왜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힘없을 때 이거 꼭 먹는데요. 제가 판소리 하면서 정말 기운 없고 힘들 때는요. 육회 빈밥 꼭 먹습니다.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 여타 외계인 소재의 어떤 영화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이 미지와의 조우 같은 경우는 이제 1977년 영화예요. 벌써 한 60년. 네. 40년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50년. 네. 50년 전의 영화고 이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한 마을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예컨대 거센 폭풍이 불어오거나 네. 갑자기 붉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이 사람들의 피부가 밝게 타기도 하고

0: 잘 아실 것 같은데 비교적 미지와의 조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7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다소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E.T.와 또 다른 분위기의 영화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진짜 E.T. 이전에 이 미지와의 조우가 있었고 이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을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동그란 네. 입체의 구에 이 지구본을 일일이 돌려보면서 이제 외계인의 위치를 특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담기기도 했는데 이 AI 시대에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런 명작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독특하고 흥미롭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무래도 SF니까 CG가 등장할 것 같은데 요즘 또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때 그 시대에 뭔가 나름의 신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근데 CG는 이제 요즘하고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의 특수 효과로 네. 그 시대의 어떤 SF 영화들은 이루어진다 볼 수 있고 요즘의 기술과 진짜 비교하면 어설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기술력이 살짝 부족해도 역설적으로 영화의 화면도 요즘처럼 4K가 아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선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좀 부족.

0: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인류와 전혀 다른 어떤 타자로서의 이 외계인 그리고 인간 사이의 조화로움을 이제 도모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영화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사실 이제 비단 외계인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와 다르다고 여겨온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타자들과의 인간들과의 사이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종, 종족, 국가, 성별, 뭐 심지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까지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의 어떤 조화를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1: 아니 요즘 또 특히나 뭐 좀비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외계인 나오는 영화 콘텐츠 보면 약간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존재로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역시 뭐 스필버그 감독이 류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그 류를 보면은 이티도 그렇고 미지와의 조우도 그렇고 약간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볼게요. 영화 이티 OST인 플라잉 듣겠습니다.

0: 스필버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네. 내 영화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지만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ET를 통해서 네. 윌리엄스는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또 이 스필버그의 작품 외에도 이제 윌리엄스는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뭐 스타워즈 시리즈, 또 슈퍼맨, 또 해리포터 시리즈 네. 등에서 딱 듣기만 해도 딱 그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네. 여러 명곡 OST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1: 이 정도 되면 두 분의 케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군요. 자, 이티는 외계인과 소년이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자전거,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 네. 달을 이렇게 탁 가로지는 장면이 명장면인데 이 포스터 벽에 붙여놓은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0: 맞아요. 이 명장면이 단적으로 진짜 말해주듯이 소년과 외계인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이 미지와의 조우의 후속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 제목인 ET는 더 엑스트라 테레스티얼 지구의 존재, 지구

0: 그럴 게 이제 지구에서의 생활이 또 이태에게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정말 아기처럼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네. 얼큰하게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재미있게 그려져요. 네. 뭐 이를테면 또 여기에 의미를 좀 붙여보자면 미지와의 조우에서 보여준 어떤 타자와의 교기도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화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맞아요. 마치 이티의 분신처럼 이제 곁에 놓여 있죠. 이제 뭐 영화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티가 이제 죽어가면 화분의 꽃이 이제 시들고 네. 또 이티가 살아나면 죽었던 꽃이 살고. 다시 살아납니다. 네. 또 어떤 식물학자로서의 면모를 또 살짝은 짐작할 수 있는 네.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티의 어떤 운명을 식물에 빗댄다. 하는 점이 이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별거 아니지만 어떤 맞아요. 세부적인 어떤 중요한 그러면서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ET와 이 화분과의 관계처럼 또 주인공 엘리엇 또한 ET와 어떤 정서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서로 간의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설정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1: 약간 그게 동물이건 외계인이건 식물이건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과 그들의 관계는 항상 긴밀하게 따뜻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를 항상 보여주는 것 같아서
0: 맞아요.
1: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했었나? 이티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0: 네, 또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티가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영화 E.T. OST 중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 들었습니다. 행복한 영화 소개하고요. 행복한 영화 음악 들으니까요. 덩달아 행복해져요. 행복, 행복, 행복입니다. 4430님께서 어릴 땐 그저 신기한 외계인 영화였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 순수한 소통과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인생 작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1: 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중국 진나라 때 사론서 여시춘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이 산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산을 싫어하고 바다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순리인데요. 하지만 부의 흐름이나 권력의 흐름은 왠지 높은 곳으로만 집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순리를 거스르고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서 만나는 건 결국 외로움 뿐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리대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길 원한다면 높이 올라갈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거겠죠.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순리대로 흘러온 마음들을 모두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6월 13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일구의 소리 단가 강상풍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를 이어 조만 후에 배를 부어 타고

이기 되단 말과 백구야 나들 마라

0: 항상 뭐 그닥 뭐 귀모유소를 허여두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배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 산호 시절인 줄으로 신근하고 어드렁 거리고 놀아보자.
1: 김일규의 소리 단갑 강상풍을 함께 들으면서 6월 13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기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0: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북유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북유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북유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김용훈님. 평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집 근처 화원에 가서 머루나무 하나 사서 키워보려고요. 아, 네, 머루. 그 포도같이 생긴 조그맣고 둥

0: 야야야, 흥보야. 아, 나도 철밥이 맛있어서 몇 번 절에 가보기는 했는디 말이다. 아, 사람들이 왜 부처님을 믿고 절에 댕기는 것이냐?
1: 아따, 형님. 아, 그야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아서 아니겠습니까?
0: 아니, 부처님이 뭘, 대체 뭘 가르쳤길래?

0: 대비난
1: 쪽쪽인 가락이 얹어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화청의 사설은 매우 다양하고 학동이 높은 스님이 얼마든지 새로
0: 현전 간경자는 해안득도 병거자는 죽득해차 학업자는
1: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음계는 대체로 경소도 민요와 비슷한 가락 흐름을 보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는 동부민요 쪽인 매나리 쪽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대개는 엄머리 장단으로 징을 치며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화청 발원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부터 불교 의식음악인 범패에 관해 풍요사전에서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받아쓰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촉곡 맞추기 이벤트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호남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호남가. 제가 연습한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네. 유파마다 약간의 선율 차이는 있는

해녀들의 삶과 남녀 간의 사랑, 그리움과 애환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돌뚜기는 단순한 민요를 넘어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오돌뚜기는 매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어우러져 제주 민요 가운데 가장 세련된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돌뚜기는 유희의 자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도 함께했는데요. 과거 제주 조천읍 조촌리와 화북동 일대에서는 망건과 탄건을 짜는 작업을 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래 속에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생활문화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오돌뚜기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사설과 선율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유행했던 민요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전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돌뚜기의 흥겨운 가락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편의 민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함께 만나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Thank you.

0: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1: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2: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6월 중순은 그야말로 눈이 시리도록 푸른 나무 그늘과 향긋한 풀내음이 가득한 녹음 방초의 계절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푸른 바람이 판소리와 민요 가사 곳곳에도 이 녹음 방초라는 단어가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도 싱그러운 6월의 푸르름을 여러분과 넉넉하게 나누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13일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녹음방초 준비했습니다. 녹음방초 승화 씨의 해는 어이 더디 간고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일지지 창의하여 창창한 숲속에 백설이 자자쿠나 곧 창밖에 해가 느리고 느려지고 푸른 숲속에 새들이 바삐 날아다니는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단오 시절의 푸른 자연과 6월 유두절에 이르러 작은 절의 풍경을 노래하는 단가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녹음방초입니다. 병창의 강정숙, 장구에는 김청만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녹음방초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병창의 강정숙, 장구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초여름에 잘 어울리는 단가였는데요. 강정숙 명창은 박귀희 선생의 뒤를 이은 국가무용유산 가야금 병창 보유자로 많은 제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정숙 가야금 병창 1집의 녹음

0: 다시 헛웃음을 짓던 조조 앞에 드디어 마지막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관우 장군이 나타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알고 정욱과 군사들이 조조에게 빌어보라고 야단을 하지요. 엄머리로 되어 있는 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관운장 출연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동진, 복반주에는 김동준입니다. 자, 그럼 취임새 들어갑니다.
1: 한참 울다가 또 조조가 사방을 한참 보더니만은 또 느닷없이 웃는데 하고 웃어노니 정호의 기가 막혀. 야들아, 야들아, 승상이 웃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장해라. 에이? 왜 웃었소? 네 여봐라. 주요는 꾀가 없고 공명이 실기 없음을 보고 웃었노라. 아, 진중어 뜻밖의 요란할지 뜻밖의 동이 청기 번듯 남에서 끼어 번듯 북에서 흑개가 번듯 서서 백개 번듯 사방

0: 일으켜 기색을 바라보니 하두서 정우 문장이라 뚱뚜렷이 생겼구나. 정우의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성상님, 이제는 다 죽었으니 웃음이 나실까 웃으시오. 그저 죽어도 간이라 없게 모른 장사가 그 누구냐. 한나라 대장 운장이요. 운장이면 욕탈무게, 욕탈무게라 하여서지 죽게로 대적하. 정률들이 하는 말 반공어 또 분재주 한 번은 남의 언어를 길김성도 따지 못하고 금광이 번뜻 터면 나란 새도 떨어지고 적수단금으로 오관참장 허던 수단을 하리그지 당하리까.
1: 맞지?
0: 아천일 운장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 한번 빌어보시오. 야들아, 내가 빌 마음은

0: 칩니다. 조조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과거사를 이르니 결국 관우는 조조를 용서하고 돌아가게 되죠. 적벽가의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조조 애걸하는 대목부터 조조가 살아 돌아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박동진, 복반주에는 김동준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천조가 다시 해결 온다. 여보 장군 듣지요.

함성한 깔끝에 알량은 좁히게 얻을고 본제는 천재 아끼기야 일고 함성한 깔끝에 알량은 좁히게 얻을고 본제는 얻으라오니 더운 소리 식지가지고 백사도 땅을 뺏어 그대 안전 기록하니 그건 내를 갚은 죄라 잔말 말고 휘죽어라.

0: 하여 충분을 하산하라. 말사가 둘러노니 조조가 문장이 희망함을 보고 익조에
1: 보도다
0: 도망하니 문장이 호령을 적어 어디로 가느냐. 호령은 이제

참수들이 맑게 내려 두 소람 장면 나 피난지라 피난지다.

개미 탄생이오. 투명한 마음들이 색깔을 입고 빨강 파랑 노랑이 되더니 에라이 이제 네 마음은 관심도 없다. 내 색깔이 제이로구나. 서로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나만 잘났다 잘났다 하니 요란한 싸움의 투명한 세상 조절복통 난리로.

빨간 개미 빨간 잘난 채 못 견딘 개미 한 마리 나는 대체 무엇이 될꼬 하더니 세상 처음 보는

0: 타자.
1: 저 배를 타자.
0: 당장.

0: 투명한 다리를 건너면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을까?
1: 정말?
0: 왠지 어쩐지 그럴 것만 같아. 집으로 가면 다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몰라. 사랑하게 될지 몰라.
1: 하나가 될지 몰라. 응, 그럴 것 같아.
2: 정말?
0: 역시 난

더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듬이란 말은 새롭게 다듬거나 만들어 기존의 악곡에 추가하여 넣은 판소리 음악 요소 또는 대목을 일컫는데요. 더듬이란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넣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겨루다라는 뜻을 지닌 던다의 옛말, 더느다, 더나다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는 대금산조의 시나위 더늠, 소리째 더늠의 예와 같이 음악적인 유형을 뜻하는 말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판소리에서는 20세기 이후 더늠은 명창들의 창작이나 주요 장기 대목으로서 의미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명창들의 대표적인 더늠에는 권삼득의 흥보가중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 송흥록의 이별가, 염계달의 남원골 한량,

그런 간나 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저 투가놈 가네. 여보시오 투선생, 아 간 요만큼만 띄워주고 가란 말이오. 토끼 돌아보며 아 저놈이 또 간말을 혼내줘.

0: 허였소.
1: 시고.
0: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입히되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1: 시고.
0: 이리 한참 스텝 점구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2: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소리꾼들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 스타일의 옛날식 판소리인 중고재 판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박성한 명창의 완창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6월 13일

정광수 명창에게 이동백의 중고제 적벽가 초반에 해당하는 삼고초려 대목부터 장판교 싸움까지 40여 분 분량을 직접 배웠고요. 전승이 안 된 후반부는 이동백, 김창용 등 중고제 명창들의 분창으로 녹음한 유성기 음반의 소리를 복원해서 다시 정리해 2시간 30여 분의 완창 소리로 완성했습니다. 박성환 명창이 복원한 중고제 적벽가는 중고제 판소리로는 유일한 완창본이자 중고제 고유의 음악 업적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제가 갈수록 획일화되는 요즘 판소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중한 음악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박성환 명창은 중고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계룡산 아래 자리를 잡고 흡사 자연인처럼 자연을 벗삼아 소리를 하며 지낸다고 하시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깊어졌을지 궁금합니다.

0: 홍석입니다.
1: 그때 유현덕이 관우장비와 더불어 공명선생 세 번째 찾아
0: 성기 음반의 소리를 복원해서 다시 정리해 2시간 30여 분의 완창 소리로 완성했습니다. 박성환 명창이 복원한

0: 제비통 다방나루 몸안에 행모천포
1: 아시고
0: 머리에는 누꺼니로구나
1: 제 아시고
0: 장팔 사

거만을 부려 전화번 전당을 패 꽃지르고 광꾸렁지 불을 쏴서만 딱 지르면 공명이 제조가 있다니 참여변이 거수인지 안 좋나 누웠나 죽나 사자나 깨나 부리라 우르르르르르 어 달려가더니 전도이기 말류한다 현재야 현재야 아우는 그리 말라 미성인즉 미성야라 춘추적 제완공도 동관야인 보랴하고 다섯 번 찾아와

0: 현덕을 살펴보니
1: 아이고.
0: 미연여 화록이여 차곡이 하야 순약 도지여고 수고

정말 인군이라 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을 살펴보니

0: 맹자 놀이글로 뛰어있겠다.
1: 맹자 겨냥해왕의신대왕알수포른 천리래어이니 역장유일이 오구오이가.
2: 야, 이글도 뭐니까 다 대학을 대해라.
1: 대학지도난 제명명도 가며 제신민나며 제지어지선이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 신부로다. 홍도의 신부들이 우리 춘향의 신부들이 태고라 전왕씨는 이 속덕으로 왕했겄다.
3: 아,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전왕씨가 이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어도 쑥덕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2: 네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다. 태고라 전왕씨 때는 이가 단단해서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배들이야 이가 단단치를 못하니 어찌 목덕을 자시겠느냐. 공자님이 후세를 생각하여 물씬물씬한 쑥덕으로 고일하시고 저 명륜당에서 현모하셨느니라.
3: 도련님 말씀은 하늘이 깜짝 놀랄 거짓말이구만이라.
2: 예, 이놈, 잔말 말고 천자를 데려오나.

28수 한돈낙선 진우 전남필진 반금야 속창가라 뻔한금 침찰수 절대가 옛년 풍문다열 춘추버릴열 올세 삼경야우 덤덤경에 베풀자담에 백설강산의경을로 오매불망 우리사랑규룡 신처감출장 부영야야기 세루종아 왕한록대부르륜 철저한 고운 대도일생 고화도 나물려 이모니헌 원하나 천사만사 이룰서 이리저리 똥이라 헛푼지 세월 해제 조강 지천아

장강 소술 한송 광풍이 건득 풀면 어려움이 난는 낡은 예리 뚝

소는 묘라. 멸소는 음목이요, 간진소는 양토인디, 갑인지는 대강수요, 진간사사는 원성목이라. 목극토 허고 수생목 하였으니 어찌하기 아니되오리까.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단식을 하는디, 왕활 연하

0: 도사 가로대, 응. 용왕같이 여지신 성덕으로 어찌 추요지신이 없사오리까? 만조 수중 백관을 불러 하교를 내려 보사이다.
1: 만조?
0: 말을 마친 후에 이노 불견이라. 궁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한후 수부 조종 만조 백관을 모두 들라 명을 내라노니 세상 갖고 보면 1등

그러라 그러면은 못 쓰겠구나. 정상 거북은 어떠하뇨? 정상 거북은 지략이 널러 쌓고 높아지 모두 다 태몽으로 세상으로 다가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폭판 띄어내보지 않고 미래에 살짝 단건 못 두기 주일 삼지 끝까지 대보가 가지면 하루 전날 부르니 보내야지.

억사원이 보내지는 못하리다. 아사라, 그러면 그것도 못 살아 없이 먹어도 다 죽을 것이지. 보내지럭 뛰어들어오더니만은 신우 고향 세상고 신우 고향 문장비 얘기는 어떠하뇨? 장헌이 어쩌오대 미 얘기는 장수구 대하여 호풍신의 거지와 가지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넓은 거로 천내 몇 계산 전수 요기감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시대를 쩌고 사립스러웅들로 꽃게 놈버 가득은 허리를 바드드드드 제박다 대왕전을 바치리라. 아니 그러면 너도 나의 신하란 말이냐? 아스 물고기 떼들은 다 마찬가지지요. 워라 워라 저놈 보기 싫다. 저놈의 발구락만 하나 뚝 띄어서 내어 쫓아라. 한참 일이 미결할지 정덕전 대로 한신나가 들어오고 다 안정기요 장경오해로다 동배등에 다방 패를 올리고 방금방금드드지버다 대왕 마치리라. 아니 그러면 너도 나의 신하란 말이냐? 아스 물고기 떼들은 다 마찬가지지요. 워라 워라 저놈 보기 싫다. 저놈의 발구락만 하나 뚝 띄어서 내어 쫓아라. 한참 일이 미결할지 정덕전 대로 한신나가 들어오고 다 근목 단정기요 장경오해로다 동배등에 다방 얼리고 방금방금 들어와 국화공을 불러들여 토끼화상을 그린다 부르한다 장소를 올리거나 떼어보니 별주부 잘해라. 네 충성은 기특하다마는 세상에를 나가면은 인간에게 잡히어 왕배탕을 두루 붙여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승 빗떠서 망보기를 자라오니 인간은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 주옵시면 토끼를 잡아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아, 글랑은 그리 허그라. 흥에 내절 맞던 코 그리고 난초지 촛백 가장 초방 야구 군무 중에 내절 받던 코 그리고 난 초지

0: 밥은 가장 초밥 까먹던 입 그리고 대관엄동 설한풍에 방푸거든 털 그리고 바로방장 화진 중 팔팔 뛰든 팔 그리고 소개란 쪽 건두는 토리도리 허리는 늘 신공지는 벽도 변정산이여 피를 옥순디 옥서정산 애국은 창성휘늘 진장유수 들랑달랑 그 주춤 기나는 토끼 화중 대골 부그려 아미사를 반윤대 이어서 더하를 쏘냐 아나에 딱혈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이 커라.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왕탄식부터 토끼 화상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동편제 수군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생각으로 다른 날보다 부지런히 일해놓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투표소에 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상보다 참석자들이 많아서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거 관리하는

판사님께 명판결로 이 혹부리 영감의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십사.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서당에서 반장 투표를 해도 투표 용지가 부족할 일이 없는데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국가적인 행사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최판사님,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투표 용지 한 장은 비록 얇은 종이에 불과할지라도 그 종이 한 장에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묵직한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

어느덧 6월 중순입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을 즐기는 즐거운 주말 되셨길 바라며 오늘 최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기서 여밉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풍성한 우리 음악과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진입니다.

주문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어보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0: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 모르는데. 우리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등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어 마땅하도 양구 과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 이와 내가 수달이라고 와라. 가는 배야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의료케 온 국악 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세출은 세상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죠. 직접 곡을 쓰고 연주하며 순수하게 창작곡으로만 승부하는 흔치 않은 그룹입니다. 작곡가가 만드는 뼈대 위에 각 연주자가 자신의 파트를 구성하는 공동 창작의 방식으로 곡을 완성합니다. 가야금 검은고, 해금 아쟁, 대금 피리, 장구, 보컬까지 8명의 멤버가 각각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시나위로 즉흥성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타가 화성과 리듬을 가미해서 정통과 동시대 음악의 접점을 찾아갑니다. 밤전은 1장 정화하다, 2장 넋이로다, 3장 밝혀주다로 구성됩니다. 1장 정화하다는 동해안 우국굿의 시작 부분인 부정입니다. 인간 세계의 잡스러운 기운을 씻어내는 과정이죠.

0: 한장 밝혀주다는 오색초롱의 불을 밝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구세 내용성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타가 화성과 리듬을 가미해서 정통과 동시대 음악에 전화 공연의 흐름을 연결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공연은 불세출의 연주자들과 국가무형유산 동해안 별신꽃 이수자이자 부산시 무형유산 부산기장 오곡구 전수생 전지환이 함께합니다. 밤저 사라져가 2장 넋시로다는 초망자꽃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초망자꽃은 세상을 떠난 방자의 넋을 불러들이고 위로하는 의례입니다. 푸너리를 통해 영가의 한을 풀어주고 열지옥을 면하기를 기원하며 지옥가를 부릅니다.
1: 제이야, 네 선생님. 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하나하나. 잘 맺고 잘 풀고 옳지.
2: 이 원래는 오귓꽃인데 동네 할머니들이 오구굿 오구굿 해서 오구굿이 된 거죠?
1: 옳지.
2: 그리고 원래는 밤 저인데

으로 말하자면 생을 달리하신 영혼들, 오도 가도 못하고 길을 잃으신 영혼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달래고자 우리 불세출이 판을 펼쳤는데, 사흘 밤낮을 저 세워가며 빛에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영혼들을 모셔서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오니, 그저 우리 불세출이 구슬하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소리 없는 눈물 걷어두시고

0: 비는 굿이라고 해서 밤저.
1: 아이?
0: 그것을 우리는 밤저라고 부릅니다.
1: 예.
0: 이제부터 이곳에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영혼들을 모셔서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오니

불세출 김용하의 해금, 김진욱의 대금, 박계전의 피리와 태평소, 박재현의 아쟁, 배정찬의 장구, 이준의 가야금, 전우석의 검은고, 최덕렬의 기타, 그리고 전지환의 연주로 밤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감상하셨습니다. 총괄 구성 배정찬, 협력 연출 김솔지, 음악감독 최덕렬, 작곡 김용하 최덕렬, 배우 전국향 이재희였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구세 요소 중에서 음악에 집중하면서도 동해안 오곡구시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내용

0: 줄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의 지난 1탄에서 노동요, 상여수리 등 토속민요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2탄에서 오국구세 음악을 기악화하여 무대에 올렸는데요.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곡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의 너영나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게 사실 잘 실감은 안 나요. 그런데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주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주 짧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만큼은 묵묵히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야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공동작가 장민영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빈사님, 악양에서 방송 함께하고 계셨군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또사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범상치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서 공감하면서도 또 약간 쓸쓸한 느낌, 씁쓸한 느낌도 드네요 하셨어요. 이 내용을 5월 30일이었죠?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의 기록, 가족이라는 사치를 쓰신 진미정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날 공감을 하셨을 듯합니다. 공감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하면서 다시 듣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국악그룹 유율의 즐거움 듣겠습니다.

진미정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날 공감을 하셨을 듯 합니다. 공감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하면서 다시 듣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의 취재 책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 취재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전국 곳곳의 음식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로컬 오디세이를 쓴 세 분의 작가님 중 한 분이신데 직접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컬 오디세이를 쓴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세 분이라면 김태윤, 장민영, 황종욱 이렇게 세 분이 쓰셨는데 각각 보니까 김태윤 요리사님, 장민영 음식탐험가님, 황종욱 음식문헌정보, 음식문헌전문

0: 가족 관계 없이
1: 먹어야 됩니다.
0: 이책 제목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로컬 오디세이. 네,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가요?
1: 말하자면 로컬을 탐험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우리의 식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마치 모든 음식을 언제나 뭐든지 먹어보고 싶다, 탐험하고 싶다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의 내용은 지속가능 미식연구소인 아워플래닛부터 알아야지 이 책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워플래닛을 보니까 우리 행성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1: 네, 우리에게는 하루 세 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맛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만든 김태현 요리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 미식연구소인데요. 정말 그러니까 식탁 위에 어떤 것들을 올리고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지구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맛있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래닛이라고 하면 이제 행성을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플랜 플러스 잇을 붙여가지고 네. 만들었거든요.
0: 우리의 먹기 계획이에요.
1: 네, 먹기 계획이 네. 곧 우리 지구를

0: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보니까 기장, 속초, 태안, 제주, 울릉도, 거문도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들인데 특별히 바다 쪽에 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바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김태훈 요리사와 제가 너무 바다를 좋아하기도 해서 네. 아마 바다가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0: 바다를 좋아하세요? 바다의 식재료를 좋아하세요?
1: 바다를 좋아합니다.
0: 네네.
1: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이버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0: 네.
1: 물론 그 요리도 좋아하고
0: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 하동편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0: 네.
1: 그러면서 16 지역을 했는데 그 안에는 바다가 아닌 지역도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책으로

0: 그렇죠.
1: 만족이에요. 그래서 사실 1년에 한뭐 50가지의 김치 넘게 먹는 건 일도 아닌 그랬는데
0: 네.
1: 여러분들은 여름에는 그나마 많이 먹고
0: 작가님이 음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드신 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먹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0: 네.
1: 정말 쉽게 예를 들고
0: 네.
1: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제가 그 백반집 같은 데 가면 늘 굉장히 슬프거든요. 특히 대도시에 사는 분들의 뭐 식탁을 바라보면 1년 내내 같은 재료들이에요.
0: 네.
1: 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계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료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여러분들이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0: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는 이 배추 계절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김치를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계절 음식을 먹으면서 어찌 됐건 간에 사계절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생태계의 굉장히 종다양성이 다양했다는 이야기고
0: 네.
1: 이제는 인간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다양성을 베어내고
0: 네.
1: 한 가지를 심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생태계의 종다양성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또 여러분들은 단조롭게 먹게 되고 이
0: 네.
1: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예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1: 네.
0: 내가 어떻게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여름에도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요.
1: 그렇죠.
0: 네. 그 이제 작가님 책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기장에서 발굴한 두 번째 식재료 멸치라는 제목의 글 중에 일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멸치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0: 있거든요.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혹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안 먹게 되고 도태되고 도태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오늘 먹었던 반찬이 뭐 1년 후에는 혹은 10년 후에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먹을 수 없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1: 진짜
0: 있어야죠.
1: 좋은 반찬, 영양가 풍부하고 그런 음식인데, 현장에서 느끼신 변화들 있으세요? 왜뭐 멸치의 건강 상태라든가 멸치가 이렇게 됐구나, 뭐 바다 생태계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
0: 네, 이거는 멸치에 이제 딱 국한해서 말.

0: 지구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1: 진짜 좋네요.
0: 너무 쉽죠.
1: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0: 맞아요.
1: 이 하도 해조류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아요. 보통은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뭐를 배출하지 말아라, 뭐를 어떻게 해라, 다 약간 아 좀
0: 피곤하죠.
1: 이런 것들인데 우리 지금 아워플래닛에서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일 하면서 지구도 살리고 재미도
0: 그럼요.
1: 있고 맛도 있고. 그런 거죠.
0: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1: 나도 행복하고.
0: 내가 행복해야 지구도 행복하고 막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그럼 성게 얘기로 돌아가서.
1: 돌아가요. 네.
0: 성게는 이런 바다나무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게가 많은 곳에는 바다 사막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휑해요. 저희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면 성게가 많은 곳에는 바다숲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게의 천적이 되어서 성게를 먹어 치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야지 바다 숲이 또 우거질 수 있으니까.
0: 네. 그렇다고 막 이걸 멸종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친구가 뭐 번식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멸종이 되지도 않지만 잘. 여러분 이 성게 알이라고 알고 있는 게 성게 생식소예요.
1: 네.
0: 이게 발달하지 않은 계절에는 이걸 잡지 않거든요. 해녀분들이. 그러면은.

0: 거거든요. 그래서 봄나물 한참 드셨을 거예요.
1: 네.
0: 그런 것들도 봄나물도 하나만 드시지 말고 정말 좀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생산자가 고르게 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는 농부님이 함양에 이제 강호연 농부님이라고 양파를 하시는데
1: 네.
0: 이제 양파 수확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 핵 양파가 나올 때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양파를 쓰지만 정말 맛있는 양파를 드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때를 놓치지 않고 즐겼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이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시설 재배보다는 지금 노지에서 나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먼저 좀 기울여 주시고
1: 네.
0: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내 가까운 로컬에서는 뭐가 있지를 보시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어서
1: 네.
0: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나비아의 블루 오션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책 끝부분에 실린 대담 중에 일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푸른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지구의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기원했으니 바다야말로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요소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식문화는 해양 생태계와 깊이 연결돼 있고 바다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는 산소를 50%에서 80% 생산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 생명 유지 장치죠. 하지만 우리의 바다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한반도의 대표 생선이던 명태는 남획으로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식재료가 사라지면 그와 얽힌 음식과 문화, 언어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0: 이게 상 최상이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엄마가 키웠으면 엄마 고생했는데 이게 조금 작구나. 근데 더 맛있
1: 거지?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생산자분을 안다고 생각해 볼게요.
0: 네.
1: 말하자면 우리 엄마 아빠거나 혹은 뭐 우리 친척이거나
0: 소비자와 소비자가 다시 연결되기만 한다면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1: 그럼요. 요즘에는 저는 그것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도 이게 생명이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단절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던 거기에 막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때 생명이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팩 안에 든 그냥 빨간 뭔가가 아니라 내식재료가 아니라 그렇다는 걸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바다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죄책감이 아닌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이런 순환고리에 있다는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길러내는 농부님들, 그런 것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부님들, 목부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가치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맛있어져요, 진짜로.
0: 아니, 지금

0: 있고
1: 네.
0: 진짜 다양한 모양이 있고.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규격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패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튀는 사람들 잘못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건 모양이 이래가지고 다르고, 아, 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

지금이나 변함없는 순리인데요. 하지만 부의 흐름이나 권력의 흐름은 왠지 높은 곳으로만 집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순리를 거스르고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서 만나는 건 결국 외로움 뿐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리대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길 원한다면 높이 올라갈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거겠죠.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순리대로 흘러온 마음들을 모두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취하는구나. 황풍재월 나론현지연비 그냥 알기 되다.

땅장어 그닥고 그러다논 날 천 종지 가절이오 일진 우어성이

일천간장 맺힌 소름 아리가 유만 흔변은 능능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부지.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김용훈님. 평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집 근처 화원에 가서 머루나무 하나 사서 키워보려고요. 아, 네, 머루. 그 포도같이 생긴 조그맣고 둥근 열매 말씀하시는 거죠? 어릴 적 산에 가서 따먹던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바라기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아수라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어제 국악의 날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국악의 날 행사 다녀왔어요. 네. 8397님, 좋다.

주로 남도 계면조의 가락과 변박보다는 정박으로 많은 진행되는 것이 이 산조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깨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나라를...

또 있었던디요. 그요? 아, 그런 노래가 있으면 진작 그것부터 들려줄 것이제. 흥보 네 말은 이제 못 믿겠으니 아 얼른 풍요사전 아 갖고 와봐라.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범패, 즉 불교음악엔 제 의식에 사용되는 안채비 소리와 바깥채비 소리 외에도 포교를 위한 노래들이 따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화청입니다. 화평할 화의 청할 청. 화청이란 원래 여러 불보살을 청한다는 의미에서 범패승이 제의 끝부분에서 부르던 소리였는데요.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교리를 민속적인 가락에 얹어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화청의 사설은 매우 다양하고 학덕이 높은 스님이 얼마든지 새로

0: 유지숙의 소리로 화청 발원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부터 불교 의식음악인 범패에 관해 풍요사전에서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제를 지낼 때 범패승들이
1: 오랫동안 닦은 공은 천년이가 아두 보배되고 백년 동안 담한 재물
0: 좁은 의미로는 제를 지낼 때 범패승들이 부르는 전문적인 소리만을 범패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범패가 불교 음악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화청이나 회신곡처럼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도 넓은 의미에선 범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촉곡 마치기 이벤트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호남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호남가. 제가 연습한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네. 유파마다 약간의 선율 차이는 있는데.

이 노래 후렴구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오돌독이는 제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았을 만큼 널리 사랑받은 민요인데요. 흥겨운 가락과 정겨운 후렴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현재는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로 전승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오돌독이가 조선시대 한반도 전역에서 불리던 노래가 제주에 전해져 정착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판소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판소리 사설인 흥보가와 가로지기 타령에 오늘날 전해지는 오돌독이의 노랫말과 매우 유사한 사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돌독이가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불렸던 민요였으나 오늘날에는 제주에서만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오늘날 불리는 오돌독이의 사설에는 제주의 자연과 생활문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한라산과 성산 일출, 산지포구, 사봉낙조 등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해녀들의 삶과 남녀간의 사랑, 그리움과 애안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돌독이는 단순한 민요를 넘어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오돌독이는 매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거리 장단과 타령 장단을 바탕으로 경쾌하고 구성진 선율이 펼쳐지며 한 사람이 앞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경기민요와 유사한 요성과 섬세한 잔가락이 어우러져 제주민요 가운데 가장 세련된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돌독이는 유희의 자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도 함께했는데요. 과거 제주 조천읍 조촌리와 화북동 일대에서는 망건과 탄건을 짜는 작업을 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래 속에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생활문화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죠.

0: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1: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0: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지요.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0: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

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본래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충만해서 그걸 말로 글로 하나하나 묘사할 때에는 언어의 한계가 느껴진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매일 피고 지는 함박꽃이라든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온갖 빛깔의 수레국화, 나날이 짙어가는 반짝이는 나무들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입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해서 개작 초연된 음악인데요. 원래는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기연주회 때에 위촉됐던 음악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인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영선이 2005년에 쓴 작품인데요. 어머니가 몸살로 누워 계셨을 때 어머니와 자신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써야겠다 하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곡자가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인생이 수행된다. 자신의 선택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는가 하면 이미 주어진 인연이 또한 있다. 바로 자신과의 인연이다. 거역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며 평생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연이다. 이 곡은 내 자신과의 인연에 대한 묵상으로 빚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자신과의 인연에 대한 묵상으로 빚어진 곡이라 썼는데요. 바로 어머니와의 인연, 그것이 자신과의 인연으로 깊어져 묵상으로 빚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곡의 구성은 ABA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상 음악이니만큼 구성의 묘미보다는 이미지의 흐름을 앞세워 작곡한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대금이란 악기를 생각과 생각의 꼬리를 무는 이미지로 썼고요. 해금은 그것을 다독이는 이미지로 활용해서 시종일관 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AB 부분은 가능한 한 여백을 많이 두었고요. 다시 반복되는 A 부분에서 그 여백들은 충만한 음렬과 리듬으로 채워지도록 곡을 구성했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메나리 마침내 바다 감상하셨는데요. 신영균이 지휘하는 강원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강원 도립국악단이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위촉받아 연주된 곡인데요. 2009년에 발매된 강원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창단 10주년 기념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 뭔가 편안하고 넉넉한 기분이 드는 제목인데요. 작곡가 류영선의 첫째 아이, 나무가 있는 언덕이란 뜻의 이름, 수아, 이 첫째 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곡입니다. 작곡가는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첫째 딸이 너른 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곡들을 골라 듣는 미래 전통 음악 감상 시간. 오늘 작곡가 류영선의 음악 들어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골랐는데요. 오늘 전체 곡은 듣지 않고요. 중모리부터 세산조시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1: 옛날 할머니들이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0: 토끼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1: 쉬워.
0: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지 장관의 선택지신이 좌우로 옹이를 하였거나
1: 쉬워.
0: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하실 때 토끼네 특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의다려 문의한즉 네 간이 으뜸약이라 허기로 내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온 것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 듣고 기가 막혀 그놈 죽을 때 잘 찾아왔네. 한 끼를 얼른 생각하고 배를 썩 내밀며 자 내.

미는 것이 필연코 곡절이 있으리라. 야 봐라 토끼야, 네가 비록 죽을 목숨이다마는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아니요, 말을 하여도 고지를 아니 들을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내뱉다 보시오. 어, 그러지 말고 말을 하고 죽으란 말이다. 말을 하는 일 허리다. 말을 하는 일 허리다. 성예금 헌디 칠갈상도래 속에 덕조 청세

뱃속이가 즐거운 게가 제따기로 비가 가르배를 갈라 수의 죽었으나 일곱 궁극가 그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많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아,

수병제 설불을 예, 조국아 쓰나 일곱 궁구가 그가 없어 쓰니 당찰은 말이로다 그 설에 이러기를 비수병제 구불 능식하고 암수병제 설불 능연하고 신수병제 기불 능청하고 암수병제 복불 능시라 간이 없고 그서야 그치 눈을 들어 만물

다 세상병객들이 소태곳 어딜 하면 당찬한 마지로다. 그 사이에 이러기를 비수병제 구불 능샷 천이 뱉었고 꼭 싸서 칭노루 칭칭동역 영주석산 개수나 무구 늘어 흐어진 상상을 보느냐 소태가가르이다 도하주수 어깨병원에 탁조가로 내려 왔다 우연지 내고 금융미명 간을 들이내다 세상병객들이 소태곳 어딜 하면 간을 달라고 부채 뒤로 간을 내려 밭천입에 잡고 꼭 싸서 칭노루 칭칭동역 영주석산 개수나무구 늘어 흐어진 상상 가지에 끝들이에다가 대노하야 예로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 내장은 다를 바가 없노니 어찌 간호를 내고 들이고 임으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부리기 여자 오래 대왕은 지기지요 미지기로 소이다

서서 요강이 그제야 토끼한테 딱 돌려 떨어지는지 들이거면 가면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냐! 자! 보시오! 빨그란 군개가 서히 늘어 있은지 청군기가 모두가 어쩜 내려겠냐? 예수태가를지다 한군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군기로는 소변을 보고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나이다. 그리하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어떻게 말을 잘해놨든지 용왕이 뒤로 나게 된 난지다. 미련 허드라 추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말을 허였으면 갈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토끼를 빨리 해박하여라. 그리고 단상울에 올리고 토생을 유하여 신지기다 나서 양주야 다 뱃속에 들어있는 간유물은 소인들도 알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토끼를 빨리 해박하여라. 그리고 단상울에 올리고 토생을 유하여 대연을 배설할 것이니 각별히 준비토록 하여라. 그때여 토끼를 유하여 술상을 들이난 뒤 기름포로 안주 놓고 앵무잔 유리병에 천일주 한 잔을 졸졸 부어 용왕이 토끼에게 술을 권해놓은 것이 토끼 잡 것이 뭣도 모르고 세상 술하고 같은 줄 알고 그저 맛 보느라고 한 잔, 먹어 보느라고 20여 잔 잔뜩 퍼먹어 놓은 것이 술이 깜빡치하야

0: 다니다가 토끼 뱃속에서 촐랑촐랑 하는 소리를 듣더니만은 아따 토끼 뱃속에 감들었다 하고 외쳐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벌썩 주저앉더니만은 옛게 실업이 아들놈아 이 산중에서 맹감만 따먹는 뱃속이라 수궁 진미를 먹고 보니 아 똥땡이가 통당통당 하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니 애끼 이놈
1: 알았어.
0: 토끼가 말을 그래 했기는 했다마는 속으로는 떨리겠다
1: 그러지.
0: 내라 살아 내가

내용만 좀 했다.

봉황이다. 소문지식하고 윤회 평생이라 그건 자를 하직하고 또한 곳을 바라보니 사고 온 것 얼마냐 아니려나

지내야 역역강을 단도하야 어제 아침 범중주로 다 동상

뛰어 돌아갔다가 다시 휙 돌아오더니만은 네. 내 이놈 별주부야. 네 소탕머리를 생각하면은 저기 저 내민 돌파구에다가 네 폭판을 딱 올려놓고 내 이 뒷발로 확 밟아서 옹기진 부서지는 소리를 내어 보낼 일이 로대.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서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말렸다.

내가 차라리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청조 한식 단오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받아 먹고 하다못해 묵은 목비라도 세워줄 것인디 내가 여기서 더럽게 죽네. 이놈이 뒷발목이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엎졌을 적에 뜻밖에서 어디서 18대들이 슈 하고 날라오니 토끼 조화라고 아이고 신앙총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뭐냐 너 죽은 줄 알고 신실로 왔더니 안 죽고 살았냐. 아이고 나가 살아날 게가 있으니 시 좀 실어주시오. 네가 살아나기는 살아난다마는 너 사람은 손 내력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아 그 사람 손 내력이 어떤 것이오. 그래 내가 사람 손 내력을 잃을 것이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그런 것이야. 토끼란 놈 부재간에 시 한 점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낚아라니 그래도 혹 아오 내 몸에다 신나 실어주고 가시오. 아 그래라?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 몸에다가 빈틈없이 실을 잔뜩 실어놓고 날아가버렸지. 토끼란 놈 부재간에 시 한 점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낚아라 짊어지고 산으로 나무를 헐어 올라오는디 어이가리.

0: 이렇듯 시절 노래 부르고 올라오는디
1: 예.
0: 한 놈이 토끼를 보았거나 아따여 이 골목 잘 들어왔다여 아 그 토끼 한 마리 걸렸네여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모두들 좋아라고 어야 정신 꽤 많은 토끼란 놈이 3년 먹은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르 끼어놓게 아이 그 이놈의 몸에서 구렁이 썩는 냄새가 난다 잡아 던져놓으니 토끼 죽을 때 맘먹어 저 잔디밭에 깜짝 뛰어나왔더니 얘네 이놈들 내가 썩어야 너희들 눈구녕이 썩었다

다리 웃어주고 이서름 버리지라요. 당장의 목숨을 끊어주오. 이렇게 슬피 우니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내 이놈 금방 죽을 놈이 무엇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어 싼단 말이냐? 아, 장군님 들어보시오. 아, 내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아, 수궁 용왕이 나를 보시더니만은 타국 짐승이라고 귀히 여겨 의사 줌치라는 보물을 하나 줍디다. 아, 그 의사 줌치가 무엇이다냐? 아, 그 들어보시오. 의사 줌치를 쫙 펴놓고 보면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렸었지요. 한 공기를 톡 댕기면서 개 창자 썩은 거, 돼지 썩인 거, 죽은 거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그제야 구형 나오고 또 한 공기를 톡 댕기면 병아리 새끼, 새새끼, 남새댕이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7,500마리가 그저 구역 나오고 이런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그러면 네가 그 안에서 생전 안 나올 테냐? 어라, 어라, 내가 인자 늙은 말년에 무엇으로 또 나가겠느냐? 내가 안에 앉아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하고 지낼란다. 잔말 말고 속 챙기고 어서 날아가거라. 독수리 그제야 올린 줄 알고 말년에 무엇으로 또 나가겠느냐? 내가 안에 앉아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하고 지낼란다. 잔말 말고 속 챙기고 어서 날아가거라. 독수리 그제야 올린 줄 알고 헐헐 날아가고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여름날 과일 가게 앞에서 시원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 있죠. 바로 수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향재 평시조 매암이었습니다. 노래의 이준하였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 아침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이죠. 음악에 머물다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 정보

0: 흔한 삼거리 풍년가 듣습니다. 소리에는 김뻑국 외 여러분입니다.
1: 모나먼 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조금만 지나갑시다. 띵띵빵빵 빵이 지나갑니다. 구수한 땅콩이 나왔어요. 열발도 춘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아이스케끼 얼음과자 천왕명물 호두과자가 나왔어요. 얼랄라 지금 뭐라는 게 이 사람아? 너리오 너리오 여기 천안산거리요. 그늘 밑에서 시원한 데서 쉬어가야지.

사람아, 저기 저 보이는 게 무언가 올라올라올라올라 그것도 모르고 다니나면요. 그게 유명한 곳이요. 논산 은진미륵도 몰라요. 유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이마에서 땀이 흘리고 눈에서 눈물 흘리고 코에서 콧물 흘리고 턱 밑에 코두름이 달리면은 논산 앞바다가 풍년 든단 말도 몰라요. 얼라 참 이렇게 답답하구만.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호사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황하청이라고도 불리는 보호사는 원래 보호자에서 비롯된 음악입니다. 지난 일요일 음악에 머물다에서 우리는 이미 보호자를 감상했는데요. 우리가 감상했던 그 곡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하나는 궁중에서 관악 편성으로 연주된 관악 보허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 풍류방에서 거문고, 가야금, 양금 같은 현악기 중심으로 연주된 현악 보허자. 바로 오늘 감상할 보허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허사는 궁중음악의 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민간 풍류방의 정취 속에서 새롭게 다듬어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허사가 자주 연주되는 곡은 아니지만 우리 음악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허사에서 도들이, 웃도들이, 양청

전국의 문화이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가운데 소설이 8개 순위를 차지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 범위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형 서점들의 집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판매 상위 10건 가운데 7위와 10위에도 소설이 이름을 올리면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가운데 소설이 8개 순위를 차지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 범위를 100위까지 넓혀봐도 모두 30종의 소설이 이름을 올리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소설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힙 흐름이 꼽히고 있습니다.

양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소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 듣겠습니다. 연주의 월천입니다.

서리 7, 8월의 서리

사랑세야의 선율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메테를 링크의 동화 파랑새의 내용도 더딥혀본 곡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나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음을 깨닫는다는 내용으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가 담겨있는 동화인데요. 작곡가 조원행은 감상자들이 음악을 통해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노래와 연주의 중앙

일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 휴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디 하루 다녀오려고 해도 기름 넣고 밥 먹고 잠까지 자고 오려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올여름 국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입니다. 이 행사는 이미 지난 목요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름철 국내 여행을 살리고 인구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지역의 소비도 늘려보자라는 뜻으로 숙박 할인권을 나눠주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여름 휴가, 아직 숙소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이번에 나오는 할인권은 모두 30만 장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인데요.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처럼 등록된 숙박시설에서 쓸 수 있고요. 대실 상품이나 등록되지 않은 숙소는 제외됩니다. 할인 금액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박 상품은 7만원 이상 예약하면 3만원 할인, 7만원 미만이면 2만원이 할인됩니다. 올해는 특히 연박 할인권도 새로 생겼는데요. 며칠 묵는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14만원 이상 예약할 때 7만원 할인, 14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제법 크죠? 숙박비에서 3만원, 5만원, 7만원이 빠지면 그 돈으로 지역시장에서 점심 한 끼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손주들 간식 하나 더 사줄 수도 있겠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다람쥐 소풍 가는 길입니다. 연주에 김주리, 신창렬입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 숙박 할인권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먼저 발급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고요. 1인 1매 선착순입니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 예약 채널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절차가 우리 시니어들께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야 하죠. 또 본인 인증해야죠. 쿠폰 내려받아야 하죠. 또 숙소도 고르고 결제도 해야 하죠. 따라서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자녀분이나 손주분께 가볍게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할인권은요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쓰셔서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선착순이니까 가능하면 할인권을 다운받았을 때 예약까지 마치면

상태를 플로우라고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고 그 순간만큼은 잡념도 걱정도 잠시 멀어지는 상태, 이걸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몰입의 경험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 중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견뎌낼 마음의 힘도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직 나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은 것 같은 기분, 그때는 분명 행복이 더 선명해지고 다가올 일들을 버틸 힘도 더 생길 것 같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천지윤의 해금 연주곡이었습니다. 숲속의 집 함께 들어와 봤어요. 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역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힘든 전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두 곡은 괜찮다, 네가 너여서 아름답다, 이렇게 은근히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마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두 곡입니다.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강어달림의 괜찮아요 블루스이고요. 이어드리는 곡은 뮤지컬 레드북의 삽입곡이죠.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함께 들어보죠.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든든함을 선사하는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를 반복해서 부르는 강화달님의 괜찮아요 블루스에 이어서 뮤지컬 레드북의 삽입곡입니다.

김준수의 살아야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시, 그 중에 이육사의 소년에게를 가사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자, 2011년에 결성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악그룹 동화가 이런 음악 만들었는데요. 노래 제목 역시 소년에게입니다. 전가 보컬리스트 장명서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죠.

0: 대금, 해금, 거문고 이런 우리 악기와 드럼, 피아노, 또 전가 보컬이 함께 어우러진 음악이었습니다. 국악그룹 동화의 소년에게 듣고 왔어요. 자, 일요일 창호이드린의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강본순의 산천초목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제주도, 그 제주도에서도 가장 남쪽 지역에서 불려지던 민요인데요. 강본순의 독보적인 성음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비롭고 몽환적인 편곡도 아주 돋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 생각의 여름과 싱어송라이터 홍갑의 콜라보 음악입니다. 이두 사람이 동갑내기라고 합니다. 생각의 여름에 박종현 씨와 홍갑 씨. 홍갑 씨가 기타 연주했고요. 박종현 씨가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포크라는 장르를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어쿠스틱한 포크 연주가 있고, 박종현 씨의 목소리는 이 생각의 여름이 발표한 그 어느 노래보다도 맑고 깨끗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사람들의 모습을 모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마른 사람은 그냥 이 모음일 거고, 조금 배가 나온 사람은 아나 어 모음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모음으로 생각하고, 골목 같은 경우는 기역, 또 능선은 시옷, 냇물은 리을,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주변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단어를 완성하려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다가간다,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생각의 여름에 소리들 듣습니다.

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0: 보내드린 햇살.
1: 주에 첫 번째 CD에 담긴 네 곡 들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CD에 담겨 있는 음악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곡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죽파류는 가야금 산조 명인 김죽파가 할아버지 김창조의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락과 해석을 더해 완성한 산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섬세한 농연과 우아한 선율, 그리고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이 돋보이는데요. 빠른 기교보다 소리의 결,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들으면 정말 깊은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산조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가야금의 문경아, 장구 이태백의 연주로 함께 들어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연주자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이용탁, 김선구, 문경아, 허윤정, 김영길, 김청만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산조합주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갈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니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달이라 내고 와라 가는 배야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